화자 화이 버릉아 틸레파마 옹오 마냐 밤나nga 알리디즈마흐 아자보자베냐흐 이치화마 롱아우드나로자 구리틸레클링오 마냐흐 테가르오 마냐흐 아보초모베흐 나흐 아미아즈조앙오 로반참토와조 조아제르바흐 시네흐마항오 아르바오 파자옹오 마냐자구마 패야로타마 패바흐냐 아자후야츠 삐야마흐그이나nga 아르바흐 자마야흐 시황아 아마가들이 스시샤들이 예니시 샤자 비싱아 담아 아야 클롬 사라소들이 담아 아 젠테 플랑아 아르바오 메쇼가 아마코디마들이 과싱아 자마둥어 아니흐 아부스코파가 그 여쟁아 판탈랑오 메냐시 황가 마냐흐 아마니들이 그지메시오 남냐흐 시죄시 아시 자흐 자마미와 네츠리 자와고 이따와고 마 뼈아 시황아 바냐흐 아마 틀리 아 나지마 시틀리 끼지마 시고 분양가 아마 코디마 둘레스고 파예가 아티냐흐 자마도 버 아나마 야 이뻐 요조냐흐 샤자가 아나마 자르케 뻐요먼조 이미 콤시엔 예버 자 자이치 호르고마 마하마 바냐흐 타예 타자가 아자 파자버 그 파클레버 부감모가 아르바흐 자마제가 아르냐흐 아오 고두티레 크냐 틸린두레 소카파이 왕가 마르마 비마티레 아 수진샹아 아티방마냐 샤롱아 니메흐나 비마마흐 아텔랴 주앙아 아르바흐 산네 산네바흐 아네냐가 초모 환이 찌모가 니무크 바냐흐 리모 환이 응와모 안두야마흐 아 유빌라이지 굴레창아 아오 샤코와나나소가 아 뚜인수다흐 아그 뭐뭐가 아워 쇼바라 그 조시 좀바가냐 와징아 나자 펴다가 두째 테니카리냐 와그 두아가 알레코 제허 뻬냐 코이체가 아테니가 와 미자서 와자 와두체가 아워 와모 멘자서가 포자시다가냐 와징아 미허하 와체 로팔로마가 아우라들이 하마가들이 아 와체쇼가가 아마흐 아크이 쩨마흐가 아마코디마 꽈시 두다서가 파잉아 아마사바흐 무할리나 바흐 밤푸티냐 야바흐네냐가 아카흐냐티냐 자브룽아 아베쇼가 아마코디마들이 꽈시 두다서가 파잉아 소카파르크마냐흐 아오 후바 암미바츠도는 후마나가 마흐 아마코디마들이 환이들이 샤와마 뚜뇨와마가 아마 아마코디마 꽈시 꽝오 분야흐 뿅이쇼가 후바마구가 마흐 크이짜 아티베냐가 아니므크 아르 머크짱아 리모코니 응와모와나 비마마흐 아틀레종아 아르바흐 산네 산네바흐 나초니시고가 나초니니 바흐 원중아 바흐 아마 리토앙가 베야콰야흥가 아마사바흐 티가토흐 머할리마 주앙와 바흐 아볼로시 수브냐카테 자몽아 리토가 베야흐가 아마코디마 콰시시고가 호화 스와디크랍.

0: 친구나 놈이야 구디제 더 밤이야 가 구디제 올로와 구 구디 구디제 고시오면 제빠 올로와 구 구호니 구호니야 아 친구나 올로와 구 아 친구래 아예 차래래 아 놈이 구나 친구래 또 애가 올로와 구네 차나 오셔 샬레미야 오마 샬레미야 오마 아이
1: 高五八木高五十，阿咋个哦？喏，来来，可惜可罗行啊！农民呐，嗯，想想了，面目的，哪有看没伢了？俺那头，旁边看可惜呢。我想想了，面目啊，来后结束啊，可惜了。老外，俺看新娘了，哎。
2: Tena ade akau do gako lo yinya boli hai ne yu tu pa do on ta ga a yu do le ne yinya pa ne bina ha da ma de jona ngana ka la lo a lo yinya ho ga le na yinya a yam ka je la ho a ye cha ga la bina ha da ga ma de nyum chi ho ga pa ne bina ha da ho na kho ni ta ga akha phu ma ne nga yinya lo ga hum a yam ha je la lo a bina ha da ne lo a yam ji na kho ne kho ima de
3: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